원이 그니 와쿠르바가 지네 마와 보시네 마 고마치노 부르로가치노 마라타 시가 고마 고마 고마 바사 무스와레나 마바사 에무 타우로 오노 시마니 카모 메폰도 장가치리모 무스와레나 무스와치 페리마스와 고메네리 메메즈네 와냐마 부포마 코레 주루 지리 지네 마 코레 마 고메 마에리 네 마타나트 마지타 와디카니 네 고치기라 고마 가마 카이타 네 페니로 이노 kubvapa nguva dzatasanganiswa pasi rezvidimbo makumi mashanu nezvi rongo muna kusvika panguva dzino nyasha nerutsigiro hwenyu ndinoti mazviita mangwanidzo wachimanyika chinouya zvemumhepo ndatanga ini naGeraldo de Souza wazotambirwa naTomas Josepha ndewanga ndewandazonamurisa naye mabasa ano saka ndinoti iwe nezuva rakanakisisa kwamuri mose Peter Nyandiro ndinoti mangwanani akanaka.